라케 아카시바니 디포 넌 아드윅스는 사람테 비니 사람테게 도그랑할라 사이 방플롱 아미 땡 왓존 플루 아푸 땡 왓존 플루 마테 칼리클랑 다카닌지 람테기만 도그랑 보이누 담문이 틀로 사이 방플롱게 아미 땡 아미 아푸다 땡게 부지포 아밀레 탱 워르테 촌푸르 라펜 아푸 레 탱 워타메 촌푸르 기푸담케

인은 알아서 뺀 인은 앞에서 하는 기독자 하는 걸로 부르던데 까기다 또 와주랑 딩 디디 만두지 양지마 만두지 지동농지마 라시는 아주 역시는 비교일액 틸라벤 밀밀이랑 비비 기류나라 라마르자나면 헌티